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을 갖는 것에 의혹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18일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총비서와의 회담이 실현되도록 측근들을 강하게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이 올해 후반에 김 총비서와 만날 생각이냐고 묻자 만나게 될 것이라며 회담 실현에 의혹을 보였습니다. 또 김 총비서에 대해 그는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았을 텐데 보유하고 있다. 현명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올해 1월 시점에서 북조선이 60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조선에 관한 발언 등을 늘리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 등의 의사소통에 의한 북조선의 핵 문제에 대한 대처에 자신감을 나타낸 모양새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째 김 총비서와 세 차례에 걸쳐 회담했으나 그 후 북조선은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시키고 있어 비핵화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에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장래는 불투명합니다.
1: 북조선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씨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훈련 규모가 축소된 것에 대해 평할 가치가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조선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정례 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지난 17일부터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시해 당초 예정보다 절반 정도의 일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북조선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으로 조선노동당 총무부장 김여정 씨는 19일 국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평화할 가치가 없으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생각을 나타내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김 총비서가 대화 제안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한 데 대해 최고 지도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총비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의 의욕을 보이는 가운데 북조선이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려 한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0: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19일 밤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과 서울에서 만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북조선과의 대화 재개에 중국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자 왕이 외교부장은 조선반도의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조선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 외교에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총비서와의 회담이 실현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을 강하게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북조선의 대화를 중국이 중재할 용의가 있는지 회담 후에 기자단이 묻자 왕이 외교부장은 그것은 북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북조선에 대한 적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전망으로 중국은 조선반도 정세를 둘러싼 미국의 태도를 신중히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난 13일 북방 영토 에토로프 섬을 방문함에 따라 19일 북방 영토의 전 섬 주민 등으로 구성된 치시마 하버마이 제도 거주자 연맹의 스즈키 히데오 부이사장과 홋카이도 하마사카 신이치 부지사가 네모로시를 방문 중인 구니미츠 아야노 외무부상과 면회하고 북방 4개 섬의 조기 반환을 위해 외교 협상에 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연맹과 홋카이도는 푸틴 대통령의 에토로프 섬 방문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방 성묘 등 교류사업 재개의 전망이 서지 않는 가운데 전 섬 주민의 고령화가 진행돼 영토 문제 해결에는 일각의 유예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방 4개 섬의 하루라도 빠른 반환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갖고 외교 협상에 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구니미스 부상은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전 섬 주민과 그 가족, 국민의 심정을 해치는 것이며 일본의 입장과도 달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요청 내용 등을 받아들여 러시아 측과 끈기 있게 협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즈키 부이사장은 전 섬 주민의 심정을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정부는 러시아 측과의 대화를 강력히 진행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일본 열도와 조선반도 간의 교류의 역사를 주요 테마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가라츠시의 나고야성 박물관에서 한국의 전통 공예를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나고야성 박물관이 조선반도의 생활문화와 역사를 알리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조선시대에 사용된 가구와 생활용품 등 약 30점의 자료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중 분청사기 철회 어

0: 신병은 현지에서 출세와 다산의 상징으로 운수가 좋은 곳으로 여겨진 물고기가 철물감으로 그려져 있어 역동감 있는 대담한 구도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나전 화조 문함은 조선의 전통 의상 치마저고리의 천 등 귀중품을 보관하는 함으로 학과 같은 운수가 좋은 문양을 조개를 이용한 나전 기법을 구사해 정교하면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갑은 책이나 문방구를 수납하는 가구의 일종으로 소재의 아름다움을 살린 심플한 구조로 당시 간소하고 기능적인 가구가 선호되고 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계원은 일본과는 다른 문화와 역사 속에서 자란 한국 전통 공예의 형태와 아름다움이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상상하면서 보고 즐겨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7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는 속보치로 344만 2,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1% 증가했습니다. 올해 3월 이후 4개월 만에 플러스로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나라와 지역별로 보면 홍콩을 제외한 중국은 42만 8,200명으로 일중관계 악화를 배경으로 56.1% 감소해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여행자가 가장 많은 한국이 89만 4,700명으로 31.9%, 타이완은 76만 3,800명으로 26.4% 각각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SNS에서 소문이 퍼져 크게 감소한 홍콩은 27만 2,500명으로 무려 54.8%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홍복, 장은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4: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 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노도가 이타인데스.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이마 츠쿠테이마스.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 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0: が痛いんです。
1: おやおや、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2: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3: 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
2: お大事に。
4: 오늘의중요표현은목이아프거든요
0: 노도가이따인데스
4: 이걸배우면몸상태가안좋다는것을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5: 노도
4: 는목그뒤에가는조사로여기에서는아픈부분을나타냅니다
5: 이따인데스
4: 는아프거든요라는뜻이죠오늘의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
4: 에
5: です
4: 라는표현입니다몸상태가안좋을때라든가자신의상황을상대방에게설명하고싶을때는어미에
5: です
4: 를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
4: 는아프다라는뜻의이형용사
5: 痛い
4: 에
5: です
4: 가붙은것이죠대화에서는하루상에게몸상태를설명할때에사용했습니다
6: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痛いんです노도가痛いんです노도가痛いんです
4: 그럼몸상태가안좋다는것을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7: どうしたんですか
8: 頭が痛いんです。熱があるんです。
4: 뜻을확인할까요
7: どうしたんですか
6: 왜그래요
4: 상대방의상황이왜그런지설명을구할때사용하는표현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8: 頭が痛いんです
6: 머리가아프거든요
5: 頭
4: 는머리라는뜻이고
5: 頭が痛い
4: 라고하면머리가아프다가됩니다
8: 熱があるんです
6: 열이있거든요
5: 熱
4: 는열
5: ある
4: 는있다라는뜻의동사입니다
5: 熱がある
4: 는열이있다라는뜻이죠이렇게
5: です
4: 의앞에는형용사뿐만아니라동사가오기도합니다
6: 네그럼질문을할테니까따라서두번대답해보세요
5: どうしたんですか頭が痛いんです熱があるんです
4: 그럼배가아플때어떻게말하면될까요배는
5: お腹お腹
4: 아프다는
5: 痛い痛い
4: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お腹が痛いんです。お腹が痛いんです。
4: 다음에는참얼미를해서속이메스꺼울때는어떻게말하면될까요속이메스껍다는
5: 기모치가悪い기모치가悪い
4: 입니다자말해보세요
8: 기모치가悪いんです기모치가悪いんです
6: 네이걸배웠으니몸상태가안좋을때설명을할수있겠네요
4: 오늘의추가표현은미아가몸상태가불편한탐에게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오다이지니
5: 오다이지니
4: 는몸조리잘해요라는뜻으로병이나거나다친사람에게푹쉬고빨리좋아지라면서상대방을위로하는표현입니다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1: タムさん、顔色が悪いですよ。どうしたんですか？
0: 喉が痛いんです。
1: おやおや、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2: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3: 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
2: お大事に。
1: は 하루상의 지혜袋.
6: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4: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6: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4: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6: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4: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6: 네, 그렇군요.
4: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6: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